0: Edward Camille ni bichuku gutsu wugudi wutsekwa.
1: Na beto kwa tezo hanisi. Som Eric Kamet ye hane. Na beto konde zun si ta kwesi na hoti le hane. Na hoti tezo hande. Hani ko sa ta so mo si ta ko gela. Ta ni kami ala ge ta ye ti chinta. Ma ta ko wa hoti le. Minta ti chinta tsu tsu de. Hora ti chinta tsu tsu de. I want to see you. I don't know what I'm saying. Honey,
2: I'm going to go to the house.
1: хахани та тадикени илле на цоне ге тхнали атнгой кухане ляди кинке адайгеси сат хатани тинари цу эко гуци диснане деси ханне ляди анка цоизе гуди эчин годан сисезе хне хаде эчин ой эчяни бугунезяни икани айюмс та тинди уни ди йоланали That's why you say,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I kia ni teten te tele. No DBP na get de ki what I get on ya bat ki de kon. Ni kwat I get that. No bana ni ki no da. Eto ige len. Ta ki ke. In da izon da chata di eto a tla he wa. Eto bona kwin get eto ni le. Hat ki. Eto chata I kuli ni genzi ne. But I can't get i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think that's a good thing. 리위냐니 보냐니 한 튕기고 근데지 아침에 자고 기한인지 기관인게 어디서 지 지오츠는 하나 기억이지 이게 아니래 듣지 아니 이게 다 이게 안 이게 다 이게 세우고 의위는 게 다 지내고 뛰는데 그 세는 거 있지 근데 보이나 세는 거 고배 얘는 제 팀이 나 살라나 있고 아니 좀 하자 했다 한 이제 친이 나제 뒤 나진 되네 다 나오기는 좋다 해야 했는데 보이게 아니 코호 이 환시 플라스타에다가 BP 다시 이제 아 됐어 니코 와이터 나고자기 하리 우모다 근데 다시 이거 미 차스니 세티한데 이거 화나 안 와케나지 디에고 이디네 아니 코 이까지 바지 취약은 신을래 아니 그 이게 꽤달 꽤달라 하고 아다 이게 뭐지 틴일 아 이거 온데 디레 네호 아니 그 다 그때 디시 신이 아시 다 취하다 홀란 아니 그게 취하다 홀라 아 이게 다 기가 나겠대 근데 기타 기다 친 기가 되지니 치야 나도 얘기야 이라니 피도 이라니 하고 크다게 했다는데 기가 나겠대 아니 지나서 아니다 그렇다고 미 올라긴다 그게 얘기시 더고 우리인데 공원에서 그 있나 세계 있네 동의 대고 아무 터가 이게 저거지 예거지네 나도 원 그때 대회 친라니다 더고 우리야 어딘 생각이시 아직 오지하니 가르게 된일 인레네레 다우리 한다 이스나게 된일이네 다우리 여기 지네 세하니 여기 대기야 휘츠야 한다 여기 지캬 땡이야 그러니까 여기 대디인데 그렇다고 디인데 이게 디 그디 이제 거기서 나게 또 거기 대콘 그거 기지네 기자한테 그디다 디 대콘데 예네 그러니까 엘라 오츠는 자꾸 이제 한데 몰라야 긴리만다. 그 디시 한거 온라고 해서 한데 디시 그거 이제다고 와다고 와 기라니 아 근데 지다노 그러나 그다니 아스네요. 그러니까 또 나고 와 나고 있네. 한리네 디시라니 기하고 있어 한데. 에기지안 하는 게 아니디. 대고 와나는 게 아니디. 한장 수시 인제니 와자한데 시 인제니 와자한데 한이다 그자한데 근데 니제이다 마시 다서 커가 돼야지 인다는 게 개짜다네 한데 인다서 커가 돼야지 다 디즈니게시 스코이 후이즈니 네즈니 시게데 네즈니 나게히 아샤즈나다 섬바이다 기츠 하고한테 인제 관계 있는 게 제일 기세한테 기회나 호치래 하니코 몬다시 나인 니에시다 한바고 하게 아이디 소승기디 에이시 스스가 끼네래 한데 신도는 거의 되기디 하기 때려나 혼래 니께서 관계 있게 되게 혼나게 언제게 돼 내가 니인에 란데래 기시군 내게 선바냐고 있다 Somebody say, Viani, as you are still got there. The Connecticut is on. It's on Disney, Disney get I get down there. I can't learn it, tell the down there. I used to have it, and then a corner. Dan neither didn't get not a kid that didn't get in there. I won't go dizzy. In Dana going out and not he, Kawate. I eat good TV. Honey, gain Dano. 키하지 대기 운데 마시야 근데 기다 곧 내게 세하자 신데 쉐 틴자디 제고카 섬박케 뭐다 대신위 티시위 하는 신용하고 있다 한 이즈니게 아니고 긴자서 가야 돼야지 내진이 들어가니 내진이 타는 뭐 기계한테 또 원래 레오 지 아시지다 또 신데 왔었어 근데 Machin nte kuma tiasi. Ayo disni kita. Nayunga nayunga tia alani kibige. Na khuzun esimade. Eh, tangsu.